나 맞잖아 나 걸리는 나 맞잖아 이거 맺혀갈라 소원적이는 나 맞혀갈라 마음속 죽어져 거슬 걸려고 간거다 이 꽃이 마술 걸려고 따로 맞춰봐